0: 어디?
1: 암.
0: 저 산발 지지 지스다.
1: 아마는 카르산테 다로 소사미.
0: 소즈조드 까블라오리. 사마모소아.
1: 아마. 저 산발 니마 니 소리. 니 산발 아마 조사.
0: 어디?

0: 아마
1: 아 던져
0: 다세 아비 카바제 다 자세 향기 니트 탁쇼 지체디 토 롱자차
2: 야 롱쇼지게 손닝의 초크 팔긴 라살라 맹콩 지지 마세노
0: 아 대왕이 하코 망그

야, 겨우 가시오다. 무슨 일? 사만 늘어 힘, 사만. 진짜 자자나. 자마 들레 힘을 드려서 아리. 만서 겨우 참도 마부 잡았다. 좀 주차래. 겨우 와서 차주기다.

0: 철규야, 철규야.
1: 너지?
0: 철규야.
1: 출처지다.
0: 보내주세요.
1: 단추서 팔로 거치고만.
0: 도지, 보내. 출처차 멜레 치리.
1: 보다. 보다.
0: 최애스테.
1: 보다 브라질 멘다자 세이샤티.
0: 세이샤티. 민주마, 민주마, 좋아지자다.
1: 외쳐주자마녀. 저이 마차는 도지 계셔지다.
0: 도지, 도지, 고자네들 몸에 이리.
2: 무아리.

0: 못 지나다.
1: 드랭기 파친레 타이온산다.
0: 겨 나무케 토치다.
1: 나졸라. 저모 퉁도 얼테네. 모초 퉁도 쩨마다.
2: 도사. 어우. 가메쳐야 쇼스케.
1: 모치 도사한테나.

0: 신주 마음에 나는 세상 힘들 때까지 가방 알아 문득 손풍 눈치 또 효도 대리
1: 这边请。
2: 好的。
1: 停一下。就是他。回头。哦。我三舅都在三哥那里，他俩两个进来都是三舅哥给做的，就相对我学学啊。哎呀。
2: 那我们拍个照片。
1: 好，把自己解释。

0: 俺这少数委员连干的呀，帮助起来的，确实的更多大过呀，你想。他接人呐？少数建筑委员连干的，也个巴黎呀，还想他你不嘞？俺这少数建筑委员连干的帮助起的，更多年代这两年个全部是他多，这是他的感谢学的。 이렇게 내주디 하고 지고기 맞세 소송 오유 내가다 이렇게 박이 좋아디 자워 당도 없지 고리
1: 이래